0: 따로 박혀있는 조각은
1: 유가식을 다 하는 거예요.
2: 여기가 빨리 내려가면 어떠세요?
0: 내려가려면 어떻죠?
1: 빨리 내려가면 어떠세요?